수 뛰는 애모노 겉돌다니나 코토 마 패트맨이나 파무 카세 원내 아끼네 보이네 자원기 강원와 자원기 강원와 아타보미 라스연 우파다사우지 아예이 아주네 베프레네 원니 파트린 And you wake coming to. Now, so that's what you know.

지나치 반샤노 두만아야바 사로 비테치레 내림세 디지스 여파 이수문 니야메니나바노 에데티 여프리호 세뉴미레이 워브라스와 체비 르보와 브라보모아 미와삼 카크라비 마우세 니야 워산이 여프리모바노 니디 디지스 니야 어찌나 여프리모바노소 아 에예 예수 크리스토도 니디 에니 지이사스 사 오브라스와 체리 바나 후베비 파 You may come for the same, come for Jesus Christ. I'm not saying yes, my name is a woman. That's how many power, bravo. So many men in a big channel. Nani are saying a big year. Power to Yahweh and Yakobo. Near what's Yasia, what's that? The old one, your only beam.

0: 안 생각났으니 아깝하니 와이다.
1: 와야꾸님들이라
0: 미사야오영꾸님들
1: 하하
0: 我用苦念的人，我用苦念的人，我用做啥呢？我用没做嘛？我用苦念的人，你们我打错那顿饭了。我用苦念的人，Messiah，Messiah，Messiah，我用苦念的人。